예수 그리스도의 귀디덱스 아포스톨리스 투이스 파츠멘랭포 보비스 파츠메엄노 보비스 네버 스피처스 바카타 노스트라드 세트 피덤 아클레이세 투에 I am quae secundum voluntatem tuam, pacificor